0: 가 벤토렌의 숙으로 가라 야와문 오인 오카요테 고크에 도스스미디다 시파 노하츠로가 오소스기마시다 카레라와 스데니 산노 세키토라레 오 와타시타치 노 카누리카 카라에 바테마스 私たちの中にいます。制御室。
1: ムクサスカ、
0: エーテル室。は現状にキープされています。わは、からの。